내게 오면 돈자리가 내가 그런 걸로 우리가 매일이나 굶어져가 소문소문 같은 사람하고 이래니에 세월 시합이야 넌 사비기야 내가 오면 돈자리가 사세 오크라 예 프라우스에 무슨 사비 제컵 무슨 열 프라우 제컵이요 열 프라우 제컵이요